0: 잘했다 한나씨에서
1: 에드코드 코리아
2: 저도 같이 많이 사랑해요
1: 재팬 로마니아
3: 로케토마이카이 사나켈리아 카마이
4: 시아타 hot and spicy with 수두코치
1: 사디다 왔을래 하베스 디카트
2: 수두코치 마루